0: 보고 오셨는지.
1: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아, 좀 감이 나가는데? 아, 잠시만요.
2: 네?
0: 우리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2: 진짜 열심히 살았다.
3: TVO Gaito Sama-sama sa saya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ng all-in experience Diyan sa TVO Gaito
4: V-Care 들어보셨나요?
5: V-Liner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Twice a day, Miaru
6: Thinking something creamy? We got you. You'll be craved with Ospen Carbonara. In just 3 minutes, make the sauce, boil pasta, mix and add toppings. Sobrang takam talaga. Edi ikaw, will you resist the creaminess?
7: Eating 1 메뉴만 하자며. 밥 생각 없다며. 맞네.
8: 그럼 마무리 할까? 든든한 식사 후 가볍게 톡 털자.

0: The use of 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
1: Nuts. Oh, green. The matcha. Osh. Taikin. Green tea. Tea sand. The green matcha.
2: 어떤 거 볼까?
3: 눈물 펑펑 쏟는 거.
4: 아니야.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
5: 그냥 우리 각자 보자.
6: 취향 타는 순간엔 가볍게 톡 털자.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

0: 명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 뭐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명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너 깜짝 놀랐어.
1: 아, 잠시만요.
3: 네?
1: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0: BD.
1: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2: Vince's Cola, now in new look. Same taste, but still refresh your day. Vince's Cola, refresh your life.
3: V케어 들어보셨나요?
4: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Twice a day, 미아르.
5: Thinking something creamy? We got you. You'll be craved with Ospen Carbonara. In just 3 minutes, make the sauce, boil pasta, mix, and add toppings. Sobrang takam talaga. Edi ikaw, will you resist the creaminess?
6: 어떤 거 볼까?
7: 눈물 펑펑 쏟는 거.
8: 아니야,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
9: 그냥 우리 각자 보자.
10: 하는 순간은 가볍게 톡 털자.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 번, 건강하게 두 번.
11: 아코 포 암빌라 President CEO at Correspondent Senator. This is so from pagod ko sa trabaho na ito. Ang solution ko, GT Cola Great Flavor.
12: Meron itong iron, taurine at vitamin C. Tumutulog para mag-relax at lumagkas ang iyong resistensya.
11: Ah, isang inom mo lang, refreshing na. Dahil dito, makakapag-relax sa ang buhay ko. Kaya subukan niyo na ito inumin. 20 pesos lang SRP.
13: Mada itsumo no matsuge? 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ミツッと濃密まつげネ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ネ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変わろう
14: Pagkagising sa umaang mangon at kumain ng sapat, katasang kailangan para lumusog ang katawan, pero may solusyon.